0: 이 나가님의 씨.
1: 나가님의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가님의
0: 자우. Never mind.
1: My.
0: Never mind.
1: 아슬이 있나?
0: Never mind.
1: 저기.
0: 오케이.
1: 아무 일 일단.
0: 무슨?
1: 오케이.
0: 무슨?
1: 나 이제.
0: 야. 니 또.
1: 예외로 근데 너. 네. 금방 해야 되나? 예전에 생긴 거는 힘들어.